0: 처벌한다라보내서결사를훈수
1: 티메보도슨바흔니크호딘순스무보도슨머르땅흠보스긴운디스무보도슨사흔호탄우드